0: 발발기라데 발발기라데 사보동발 발발기라데 어마요 어마요 어물로 대몽사 파노 마르글리야
1: 하이 빨리 쇼꽉 끓이 쇼꽉 끓이 쇼꽉 어묵곰 빨리 홀도 바까 세종 하나 빨리 쇼꽉 새들이 가면 빨리 쇼꽉 엄마 대몽사 파노 마르글리야 하이
2: 발발기라데 어 따꾸로 발발기라데 이제 빨리 샷기 코글로 발발기라데 아 파일 서비스에서 폰만 가기라나이 동백 걸어대 따꾸그럭 동백 걸어대 이제 주바서 기사 주바마 그라디
0: 어 따꾸그럭 알룰라 그라디 이제 만사 허부터나 칼 그라디 어마요 어마요 어 이거 아인 것을 대부 허즐레 가세 동카 참마 그라디 따꾸그럭 기사 주바라 그라디 어마요 어마요 아세만에 어마요 허즐레 누기야코
1: 그리카 어마 어무탐 우마 그라이케 그리카 아니 이제 땡크리 배방노 빠이슈카 이 고타이 쿤소스 난게 자우 헐 엄다 타이 마락시 그리카 빠이슈카 아니 타이 뭉샤판 그리슈카 오크파 하이 정마 클라이시
0: 어 푼 카이네바 클라이 자만 카마냐 어 이 고레 바이샤 사오르 자만 카사
2: 만카 다부노 소파야네 데베세 르카무 네트워크 로 자만 시바 모두모 아야 하탈로 탕게세 만시 오토바 토코에나 따봉노
1: 콜라 나바이글라 나바이글라 다마양 우

0: 그렇게야. 아니 뭉사파는 그렇게야. 하이 하이 하이 하이. 무타이로 능아노 오모타무 카이마클라이캬. 아니 따복 뭉사파는 그렇게. 안 따복 보러동치나이. 따클라이치니 카미 오모타무 마클라이캬. 달산에 비싱거노 따복 백해. 누쿵쿵타모 호르나마클라이캬. 따복 백 방노 데라오 클라이작망. 무타이로 능승노타모. 나이클레리아다타모무타이로
1: 오버케베니 바기야 녹니 말리마이코 말라티니 바기뇽타 제게스베 마무샹샤나 하니 꼭 타이샤만만니 기차분노 부쿵노 소이리치 말리여 바이마르 페캬 따부칸 누카다 누쿵 타블라 사이탕카
2: 마니야 만카 아노 망 마즈라 벨라요 앙다 노고 허슈온 누쿵고 제사 몽사 응카이노 아니까 팔로 망노 톡
0: 녹네 아콕 롱놈 탁발라 하니 산 보크럭 소이키링이 정오 양니 참치 병라냐세
2: 땀 카이동 사용
0: 다리카 하면니 용마 타이탐 카냐사 동카타이코 하이노 누게다 동나노 크레이 사나 마이크레이 카나리 크레이 마하이 타복 보로스 동시나니 바하이카이 사나니 아부노 완 수그뇨 쿨파 양이 정타 누게디 바니 코 베무나 하달 사오이 카미 타마캬
2: 카나리 힌작뜨잉고 용 타복 오버노 완 수그이 타무 카이나이 쟁만 앵이나 탕카 따부 그장 카이 비디시 콜라카라레그라디 몽샤도 마응라이네블레
0: 시니 카미오모 타몽마 클라이카 사이말리예 나일라 달산이 비싱거노 와셔노 쿵타모 호낭이 탕카
2: 용 어부카이 시니 보사야 동고 보드이롱노 카티나 시야니 바기노 어부하이로 응구
1: 시마 능 소이콩노 사가 앙레니니 바스뇨 서서 사크 게스니 타바록다 힌디 흔의 진이 볼 바냐 송바야 아버 바냐 송어시 골바야 따이 비니 부콩노 고시리치 말리야 바이마르 파견니에다
2: 따몸이 아노시미 바이냐나 게스 바이 마무 송어이냐 너고 허낭바 디니 바이케 사지사 응카 너고 게스 바이마니 볼 바이 망노 아슥 살 송어이 동하나 블레 게스 바이 송어이 모하이로 응카이세 아노나 마즈라 베르나니 아노 공거 제사 몽사 응카이노 아노 망 매즈라 벨라요 아노 공고 때 동리야. 니는 너 타지 탕지나.
1: 탕대. 따북 농커리 탕게 따이따 하버지. 너서 농커랑대.
2: 아하. 너는 오버 땀 응라이마니 클라이카사. 기사 시링 시링 응바이라. 카나리 다다. 바스이 때 영노부 카나리 흰작대 인구. 지니 까미워 뿌이라. 영둘란이 너고 헐 캄카. 영둘란 헐니 짜뭉사바이 투야모 러거이. 누마는 가흥가이바. 아톰사 무드리 타네 비니 다파니 호케 토야모 클라이 캬헨케바 오바니 비 녹 캄가타 아부니 올로카이다 솜부니 나고 헛 캄자우카 오보보다 솜부니 부마 무다이 나고 무다이냐 탕푸루 무수 헛거트라 마네 오보바이 등이 동카 헨케바 바하이 바하이케 보헛 낭자우카 헨타 따부옥 너롱니 나고 칼레 바하이케 헛 캄카바 오